0: 여기 천봉을 검은철 많이요. 자, 그럼 따로. 아, 눈 나도 그려봐라. 손가락 하시라. 사람을 안 만들어. 저, 설치.
1: 包烧山蟹伴着野菜的鲜甜与箬叶的清香，外脆内软。
0: 摆过来哦。
1: 儿子刚长全的乳牙也有幸记住了这独特的雨林味道。